아이파토 베셀라 있어요. 오퍼레다나 바이 황오하라 마냐 에세리 아테리키치요. 뭐에노 봐. 이리치 안에 모멘투아. 오네킨 에다이라 상고 있어 에다 이토르토고 있어 에다 베스티아 프로피오 아우케라토 두달라 우네온 에다라고. 아 베스티아 기세나 두 아우르 에다 오네킨 네레 데스페이다. Bueltatuko naiz, baina ez itxaron zutik, bada ezpada, eh? Ondo pasa uzaileko azken egunok, ondo pasa abuztua ere, eta noiz baiter arte Julen Telleriaren partetik besarka destu bat, eta